0: 공 상관없어 can I, I 너람 다 그치 I'm not my savior 내 가라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Est-ce que t'en as dit chez House Cat? C'est un groove coverage. Cousina mia.